0: 수수인가?
1: 불러문자.
0: 그래, 세리가 수수 나오는 거야. 니 굴레 앞에 온다 그러니까?
1: 내니 문자.
0: 아예 미소라고 보자.
1: 나게 누군다 문자.
0: 레드라, 니그 삼마가 온다지. 오크 투르 고르 소라 문자. 아니 빨리 사카텐타 나우다 셉타 온다 그러는와.
1: 문자 로컬 인사는 필링.
0: 알레라. 그래, 세라바. 소래 세라. 수수는 셉타니야.
1: మచ్చా నాకు ఐడియా రాలేదు మచ్చా
0: రాదు రానిక నేను హ్యాపీ చేసేదానికి ఏ ఐడియా రాదు నీకు
2: చూపే